0: 마마
1: 괴로워감
2: JK의 이코 위마
3: 이코 임마라
2: 이메시 마마 기대테
1: 나 왜 왜 멤버
3: 오나 멤버 시 마카로가 메레로와 왜가
2: 마마가 캐나
1: JK의 이메시
2: 마두메시야
1: 주마타 토기냐가 탄 고에가 가라 샤머니야 나 보드치 나 다이아 댄스
3: 가리부 사나 토에가 가리
1: 나 섹젠 Koni wa doita.
3: Leure.
1: Deinoa.
4: Huega kata.
1: Neomu denya